비주맘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청해 주신 곡 도경수의 팝콘, 김태우 사랑비, 김재환 달팽이 청해 주셨어요. 비가 와요. 비가 오니까 시원해서 좋긴 하네요. 오늘도 토부님 방송 잘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주맘님. 요 며칠 낮에 정말 너무 더웠죠? 오늘은 그래도 비 덕분에 공기도 한결 부드럽고 더위도 잠시 쉬어가는 느낌이라 괜히 기분이 좀 편안해지는 아침인 것 같아요. 창밖에 비 내리는 소리 들으면서 음악까지 함께 하니까 분위기도 더 촉촉하게 느껴지네요. 이렇게 시원한 날씨 오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금요일부터 또 더워진대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신청해주신 노래들과 함께 비오는 하루 여유롭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행복해 자라님 신청 사연입니다. 카더가든의 휴게소 잔나비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백아의 향기. 와, 행복해 자라님 신청곡이 세 곡이 다 있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터보님 안녕하세요. 몸살이 덜 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네요. 몸은 한없이 꺼지는 것만 같고 비가 내려 차는 많이 막히고 다행히 안전하게 출근은 했어요.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며 신청란 다녀가요. 터보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방송 잘 들을게요. 아직 몸살 기운이 남아있는데 비까지 내려서 아침 출근길이 더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몸이 축 처지고 기운 없을 때는 평소보다 작은 일도 더 크게 지치게 되는데요. 그래도 무사히 안전하게 출근하셨다니 다행한 일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오늘은 정말 약처럼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뭐 억지로 너무 힘내려 하기보다는 몸이 보내는 신호 잘 챙겨가면서 하루 보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씨에 몸살은 더 오래 갈 수도 있으니까요. 퇴근 후에는 꼭 따뜻하게 쉬시고 푹 쉬셨으면 좋겠네요. 청해주신 노래와 함께 오늘 하루 너무 무리 마시고 마음만큼은 조금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햄바우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러브 이스 청해 주셨고요. 이순철의 소리쳐, 견우의 내 눈물이 하는 말까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터보영 천국남기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차로 가는 길에 생지꼴 될 뻔했습니다. 오늘도 잘 들을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꽤 세게 오는 곳들이 많아서 잠깐만 방심해도 금방 옷 젖기 쉬운 날씨더라고요. 차 타러 가는 짧은 순간에도 거의 생지꼴 될 뻔했다니 순간 마구 쏟아졌나봐요. 아침부터 정신 없으셨겠어요. 그래도 무사히 잘 도착해서 신청곡 남겨주시니 다행입니다. 비오는 날은 괜히 몸도 축 처지고 이동할 때 더 피곤한데 오늘은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기분만큼 조금 가볍게 보내면 좋겠어요. 빗길 운전도 조심하시고요. 오늘 하루 작은 웃음이라도 더 많은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마영 구름이 선데이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SES의 비가, 캔의 비가 오면 권이나 비오는 날의 수채화 청해 주셨습니다. 신청곡들 제목들만 봐도 오늘 날씨 분위기랑 정말 잘 어울리네요. 전국적으로 이제 비가 제법 내리고 있어서 창밖 풍경도 하루 종일 촉촉하게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런 날 길도 미끄럽고 시야도 답답해질 수 있으니까 이동하시는 분들은 서두르시기보다는 조금 여유있게 안전운행 하셨으면 좋겠네요. 빗소리와 함께하는 오늘 하루, 신청곡처럼 감성은 촉촉하게, 마음은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줘서 고맙고요. 루미님도 안전운행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힘! 신청곡 사연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마감을 아직 안 했군요. 열심히 떠들다가 마감을 안 했... 지금 막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다음 방송 달빛사랑님 방송입니다. 달빛사랑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지금부터 많이 전해주세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요 며칠 한낮을 뜨겁게 달궜던 더위도 잠시 한풀 꺾인 느낌인데요. 메마른 공기 식혀주는 반가운 비이긴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제법 많은 양이 쏟아진다고 하니까요. 이동하실 때 빗길 안전 꼭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산도 잘 챙기시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조금 더 여유있게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비와 함께 차분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과 선물 보내주시고 2시간 함께 주신 모든 한우로수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달빛 사랑님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는 한우로수 24,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 비 온다고 축 처져 있는 건 아니시죠? 마음은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만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비결은 먼저 마음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의 빗장을 열 수 없습니다.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최대한 낮추고 최대한 섬기는 자세로 다가가야 합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는 마음뿐입니다. 마음은 순수해야 하고 깨끗해야 하고 아름다워야 하고 상대방을 더 위하는 마음이어야 하겠죠. 성숙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세워지는 마음이고 또 덮어주는 마음도 있고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싫은 소리도 잘 들어주고 상대방으로부터 마음을 얻습니다. 마음을 얻는 것이 재물을 얻는 것보다 낫습니다. 마음을 얻는 순수한 지혜를 가지고 마음을 잘 만져주세요. 마음을 잘 치유해주시고 마음을 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가정분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잘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방송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가족분들 오늘 비가 옵니다. 축 처져 있지 마시고요. 뭐랄까요? 그 비 오는 날에는 왠지 센치해지는 느낌도 있고 왠지 조금 그치 이러면서 그럴 때도 있고 그런데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아자아자 화이팅 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수고해주신 우리 터버님께 다같이 박수. 수고 너무너무 많이 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정말 행복한 방송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곡으로 준비한 노래 제가 첫 곡으로 준비했던 노래는 도경수의 별 떨어진다 그리고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하은의 비 오는 날은 뭐해 이렇게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헤이지의 비도 오고 그래서 그리고 NCT의 NCT 127의 우산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함께합니다.

네, 사랑과 우정 함께 해요. 사랑과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곳 한노릇에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함께하는 동안 즐겁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란에 올라왔습니다. 신청란에 제 1등 하신 분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이승기의 정신이 나갔었나봐, 은지원의 사이렌, 노라조의 햇빛송 이렇게 세 곡 청해주신 분 누구실까요? 햄바이오님입니다. 축하합니다. 1등을 이러면서 우리 바원님 잘 지내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달빛사랑 누나 천공랑님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잘 들을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언제나 예의 바르고 언제나 상냥하게 인사해주는 우리 바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항상 보면 여러분 이렇게 모든 분들에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우리 햄 바오님 같아요. 누구나 다 친하게 지내고 누구나 다 밝게 인사하고 누구나 다 예의 있게 대해주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요. 비는 오지만 그래도 비오는 날에 추억을 남겨보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아싸 신난다 이러면서 이 와우 하면서 신나죠. 여러분들 아침에 으쌰으쌰 하면서 몸 좀 풀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많이 흔들었더니 좀 풀렸습니다. 아 좋아라 이러면서 덕분에 신났습니다. 우리 햄버거님 덕분에. 우리 사마님께서 에픽하이의 우산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아이유의 레인드롭.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부산은 비가 옵니다. 아직은 방울방울 내리네요. 날씨가 시원합니다. 날씨처럼 시원한 하루 상쾌한 하루 되세요. 감사히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좀 쌀쌀한 것 같아요. 그쵸? 사마님 이런 쌀쌀한 날씨 그리고 왔다갔다 하잖아요. 날씨가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비가 하루 종일 온다네요. 그래도 즐겁고 평온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어떻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더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쳤어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쳤어야 나도 그치겠지

네, 아이의 레인드롭, 아이유의 대군부인에 나왔죠. 끝났는데 거기에 너무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갈수록 예뻐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나이도 안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잘 들었습니다. 꽁찌님께서 플레이어 유, 웨이 투 유, 그리고 크래비티의 Let It or Not, 그리고 판타시 보이의 언디나이어블 청해 주셨어요.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와도 이것저것 할 일이 있어서 한가하지 않네요. 비는 수강 상태인 듯 합니다. 얼른 차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다 해버려야겠어요. 달빛사랑님 좋은 오전 시간 보내세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냥 오늘 비가 오락가락 할 것 같아요. 하루 온종일 그렇다고 하니까 그 비 이렇게 그냥 아직 다 이렇게 딱 갖다가 놓고 내일 내놓으세요. 비 맞는다고 오늘 내놓으면 왔다 갔다 하니까 날씨가 오락가락 하는 거에 따라서 내놨다 들여놨다 또 내놨다 들여놨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온종일 온다고 합니다. 우리 꽁치님 언제나 집안일, 언제나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쁜 날 되시길 바라면서,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노래 괜찮네요. 그죠? 신나고, 꽁치님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행복해져라님께서 민니의 꿈결 같아서 10cm의 고장난 걸까? 태연의 UR 이렇게 세 곡 청해주셨어요.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비가 오네요. 몸이 힘드니 쉬고 싶네요. 적당히 눈치 보며 일하고 있어요. 점심시간엔 좀 자야겠어요.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하면서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몸이 그 지난번에 아플 때 푹 쉬셨어야 되는데 완전히 나았을 때 움직이셨어야 되는데 그냥 빨리 복귀하니까 몸에 무리가 더 가나 봅니다. 쉬엄쉬엄 하시고요. 푹 쉬어주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완전 건강 잘 챙기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억장민님께서 청해요 하시면서 비가 꽤 오네요 언니. 촉촉하니 너무 좋아요. 몸이 계속 약 때문에 마르거든요. 목도 마르고 미치겠어요. 오늘도 잘 들어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마 몸이 마르는 건 열 때문에 그렇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열이 겉으로 나는 게 아니고 속 안으로 나서 계속 목도 마르고 물을 먹어도 마른 느낌이 계속 들 겁니다. 그럴 때 뜨거운 물보다는 그리고 차가운 물보다는 약간 선선한 물, 조금 시원한 물, 실온보다 약간 시원한 물 그 드셔주시면 좀 괜찮아져요. 계속 마셔야 돼요. 미지근한 물로다가 물을 많이 먹으면 몸이 붓기는 한데 그래도 먹어줘야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그래, 물을 어느 정도 계속 먹어서 약에 몸에 도는 기운을 씻어내야지 그게 계속 안 쌓이거든요. 그래서 약 먹은 거를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물을 계속 먹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몸이 붓고 찌뿌둥 하니까 더 힘들 것 같아요. 안 됐습니다. 안쓰럽고 그리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흑정민님 늘 뒤에서 고생 많이 하셔서 아마도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무진의 비와 당신, 온유의 오중산책, 유승우의 비오는 거리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흑정민님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요. 아프지 마세요. 아프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얼른 쾌차하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아, 노래에 푹 빠져가지고 넋 놓고 있다가 마감도 못할 뻔했습니다. 저 달빛사랑이 신장곡 마감했어요.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스타비님 앞으로 예쁜 사연과 함께 노래에 드서너곡해서 넉넉하게 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은 스타비님이 함께 할 겁니다. 비주맘님께서 DK의 별이 될게 범진의 사랑하기 전에는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비즈맘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는 거죠?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행복 기원합니다.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라서 그런가요? 와우님께서 이현우의 비가 와요 어반자카파가 부르는 모르겠어 엘리의 If You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비가 오니까 시원하고 좋네요. 눈치 없이 많이 오지는 말고 적당히 와라. 빗길 조심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네, 운전하시는 분들 빗길 조심하시고요. 걸어다니시는 분들 웅덩이 빗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와우님도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행복을 기원하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제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신청곡입니다. 김 씨의 비눗물, 그리고 이승철의 서쪽 하늘, 김건모의 빗속의 여인,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 누나. 오랜만에 반가 반가. 지금은 오전 11시,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잠시 사연 적고서 노래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기온은 춥고 날씨는 쌀쌀한 평일 아침 오전입니다. 그래서 비가 생각나서 왠지 이 곡 정말 비가 내리면 왠지 어울릴 것 같아서 노래를 살짝 넣고 긴 글 남기고 사연 남기면서 오전에 아침을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비가 생각나는 노래 세 곡 남기고서 하늘호수 방송국 라디오 들으면서 잠시나마 비 오는 날 조금은 라디오 들으면서 잠시 동안 마음속에 잠시나 편안한 노래로 오전 잠시 마음의 피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비가 생각나는 세 곡 준비합니다. 달빛 누나 감기 조심히 하면서 방송도 차분히 쉬엄쉬엄 하면서 뜨끈한 음식 드시면서 오늘 하루 동안 감기 조심하세요. 달빛 누나 앙앙 청취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화이팅 하셨어요. 우리 누나이러님 대구 지역에는 비가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답니다. 아, 어때요? 그렇죠. 비가 적당히 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오면 큰일 나죠.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으면 어디 하수구 막히면 큰일 나는데 말입니다.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다들 비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뉴라이더님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요. 비 오는 때 미끄럼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두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김건모의 노래로 엔딩하려고 합니다. 제 시간에

신청난 다녀와 주시고 추천해 주시고 그리고 선물 잔뜩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하늘에서 가족분들 이제 점심시간이에요. 점심 맛나게 드시고요. 오후 시간은 스타비님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지만 그래도 기분은 으쌰으쌰하게 좋은 날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에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조금은 버거워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 비가 오면 이상하게 몸이 무겁습니다. 40대가 되면서 툭하면 여기저기 아프고 또 툭하면 기운이 빠지고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이런 날은 대단한 행복보다 조그만 즐거움이 더 간절해집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바삭한 간식 하나, 마음을 달래주는 음악 한 곡처럼요. 비가 오는 오늘 여러분도 작은 요깃거리 하나로 마음의 허기를 달래보시면 어떨까요?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리기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달빛 사랑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로서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해주시고요.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 훌릭

여러분의 신청곡들이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비가 오는구나. 딱 느낌이 오는 그런 음악들이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은 마음이 좀 차분해지기도 하면서도 또 살짝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런 날입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네, 마음의 여유, 그리고 차 한 잔, 그리고 소소한 즐거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타비님, 부산은 비가 옵니다. 그런데 비는 괜찮은데 바람이 꽤 셉니다. 우산에 웬만한 거를 써도 날아갈 판이에요. 그래서 쉬는 날인 오늘은 방콕을 해야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비가 올 때요. 우산이 잘 망가지거든요. 바람이 아주 셀 때. 정말 그 3단 우산 이런 것들은 약해가지고 바로 뒤집어집니다. 골프장 우산 이런 거 좀 튼튼한 거를 쓰고 다녀야 되는데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불편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 그런 불편함, 짜증이 더 가중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방콕이 최고입니다. 피사마님, 리즈 바람아 멈추어다오, 안신의 이별여행, 임지성 왜그래 함께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 휴식을 잘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알듯말듯해 네가 보낸 많은 퀸스 힌트를 보채는 딴 애들과는 다르지 내 취향 원피스를 왜 주말마다 전에는 제가 우산에 대한 집착이 좀 심했는데요. 요즘은 잃어버려도 괜찮은 우산, 살짝 구멍이 난 우산, 찢어진 우산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다닙니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어차피 버려도 되는 건데 뭐 할만한 그런 우산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흑장미님, 비가 와서 출퇴근하기 힘들겠어요. 우산 잘 쓰고 다녀오세요 하셨어요. 우산에 구멍이 조금 있어도 막 비가 새진 않더라고요. 살짝 구멍난 우산을 쓰고 출근 잘 하겠습니다. 제야 비가 오는 날엔 박서정 비와 당신, 이승철 비와 당신의 이야기 함께 했어요.

대구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이 정말 오랜만이에요. 오늘 아침에 차로 갈때 생쥐꼴 될 뻔했어요. 하셨습니다. 햄버우님께서요.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그리하여 기분이가 다운될까봐 댄스곡으로 신청했어요. 하셨는데요. 기분이 좀 전환되셨나요? 슈퍼주니어 미이나, 2PM의 I'll Be Back, 비스트의 Beautiful, 햄버우님과 함께 했습니다.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 혼자 추억하고 혼자 무너지고

비몽사몽 잠이 오는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점심밥 다 하고 이제 시간 기다렸다가 먹으려고요. 초장으로 죽순 무침을 했는데요. 맛이 별로 없고 짠맛만 나는 것 같아요. 국도 된장국이고 짠데. 그럼에도 어찌저찌 잘 먹어야겠네요. 여기는 비가 완전히 그치고요. 구름 낀 하늘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꽁치님 다녀가셨습니다. 비가 이제 개었군요. 주원의 소독약, 양요섭의 카페인, 던의 우리 사라져도 전해드렸습니다. 비록 원하시는 그런 맛있는 맛이 아니셨겠지만 그래도 건강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죽순을 먹으려고 하면은 좀 뭔가 귀한 음식이라서 네 구하러 가야 되거든요. 건강하게 네 그리고 든든하게 잘 드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바비킴 사랑 그놈 김범수 보고 싶다 임창정의 슬픈 혼잣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죠. 냉장고에 주말에 먹은 김밥 재료가 남아서 두 줄 싸먹을까 합니다. 별거 안 들어가지만 집에서 싸먹는 김밥의 맛이 있잖아요. 재료가 몇 개 좀 비는데 단무지를 믿고 싸보려고 합니다. 와우님, 맞아요. 집에서 싸먹는 김밥은 재료가 몇 가지 빠져도 맛있습니다. 아마도 그 정성 때문인지도 몰라도 아 뭐라고 할까요? 네, 아무튼 뭔가 좀 싸다 보면 꼭 재료가 한두 개씩 비게 되는데 그래도 그 집에서 싸먹는 김밥 맛이 또 기가 막힙니다. 잘 드셨어요? 마오님의 신청곡도 함께 해봤습니다. 어제 집에 가서 친정엄마와 신랑이랑 넘버원이란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웃었다가 울었다가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스포는 안 할게요. 마지막에 올라온 문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친정엄마께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그저 웃으셨고 저는 제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모두 부모님께 전화 한 번씩들 하시고요. 비가 오지만 그래도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영화일까요? 스포를 안 해주셨으니까 저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비즈맘님께서요. 김진호의 가족사진, 싸이의 아버지, 태희의 끝사랑 이어갑니다.

태양로 이제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날씨가 좋네요. 좋은 오후 되세요. 하시면서 철수님 신청곡 게시판 다녀가셨습니다. 어느 지역일까요? 날씨가 좋다라고 하셔서 궁금합니다. 제가 있는 남양주 쪽은 아직 먹구름이 잔뜩 껴 있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철수님의 신청곡 김현정의 단칼, REF 마음속으로 걸어가, 파파야의 사랑 만들기.

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한국 기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요.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이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이쁜 돌림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글루미 선데이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조관우 꽃밭에서 김연철 이소라 그대 안의 블루 규현의 광화문에서 함께합니다.

5월달은 빨리 가는 것 같으면서도 또 체감상 아직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5월에는 쉬는 날도 많고 또 행사도 많은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금전적으로도 좀 많이 힘든 그런 달이기도 한데요. 이 5월달의 고비를 잘 넘기고 나면 또 6월달부터는 조금 느슨해지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스타비의 가요올리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이쁜 돌림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올릭

모기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계절이 왔습니다. 덥더니 이젠 습하네요. 반갑습니다. 하늘호수 방송국 이쁜 돌입니다. 원래는 오늘 저녁 7시에 뵙기로 하였으나 뭐 사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금 일찍 찾아뵙게 됐어요. 앞전 방송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스타비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2시부터 4시까지는 저 이쁜 돌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특별하게 신청곡 사연난 안내 안 합니다.

행복이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낭비한 시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시간을 왜 낭비하냐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시간이 참 잘 갑니다. 별 의미 없는 대화를 몇 시간씩 나누어도 그렇고 목소리만 듣고 있어도 웃음이 나고 먼 길을 이동하는 시간조차 즐거워집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크나큰 이벤트보다 그렇게 아무 의미 없어 보였던 시간들 속에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의 시간은 1분도 길게 느껴지지만 좋아하는 사람과의 시간은 몇 시간을 함께 있어도 아쉽기만 하니까요. 그래서 행복은 엄청난 성공이나 대단한 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소중한 시간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게 만드는 사람 곁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시간을 아껴야 한다고 말하지만 가끔은 누군가와 마음 편히 낭비한 시간이 인생을 버티게 해주는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행복이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기꺼이 낭비하고 싶은 시간을 가지는 것. 그 시간이 훗날 쓸데없는 시간으로 남게 되더라도 후회되지 않을 순간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엔, 그 시간엔 그 누구보다 행복했으니까요.

크나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방에서 햄버거님께서 오늘은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자, 사연을 보니까 안녕하세요. 전지현 다음으로 이쁜 방글방글 이쁜 돌루나 비가 오는 날인데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제가 이쁘기도 하지만 몸매도 끝내줍니다. 기분이 참 좋네요. 오늘은 전지현입니다. 자, 기분입니다. 신청곡 3곡 함께합니다.

비몽사몽으로 신청곡 남깁니다. 비는 오지만 즐거운 날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꽁치님 다녀가셨습니다. 오늘 새벽녘에 죽순을 따러 다녀오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때 형님과 함께 비도 많이 맞으셨다는 것 같은데 감기는 안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오늘 새벽부터 중요한 일이 있어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지금 저 또한 굉장히 비몽사몽합니다. 꽁치님도 저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청곡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로우였던 텐션을 하이로 올려보겠습니다 하시면서 오늘도 필사마님 다녀가셨습니다. 우중충한 날씨에 기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제 방송 들으시면서 기분 전환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두 분의 신청곡 연이어서 나가고 저는 잠시 일을 또 보고 오겠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잘해줬는데 오히려 서운하다는 말을 듣고 괜히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사람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엔 작은 배려에도 고마워하다가 익숙해지면 어느새 당연하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가장 서운한 건 안 해준 것 한 가지 때문에 꾸준히 해왔던 아홉 가지까지도 전부 잊혀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진심까지 가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누군가 몰라줬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틀렸던 건 아니니까요. 세상에는 잘해줘도 욕하는 사람이 있고 부족해도 끝까지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해왔던 일들은 아닙니다. 그치만 그렇게 매몰차게 부정해버리면 이제껏 해왔던 일들이 헛

허탈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마음을 함부로 소비하지 않을 사람에게만 잘해주면 되는 것일 테지만, 그래도 지금은 놓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함께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 마음 한 켠을 주고 살아야 되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쁜돌님 안녕하세요. 맞점은 하셨습니까? 바쁘다 쉬고 싶어서 점심시간에 푹 잤네요. 한결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 가져와서 마시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라고 하시면서 행복해져라님 다녀가주셨습니다. 몸은 좀 괜찮아지셨는지 모르겠네요. 먹는 음식도 참 중요하지만 사람은 정말 잠을 잘 자야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잠 하나만 푹 자도 하루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아무쪼록 예전의 컨디션으로 돌아올 때까지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잠도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 평소의 양약보다 더 좋은 거라고 하네요. 행복해져라님 빨리 건강해지세요.

안녕하세요, 이쁜 돌림. 비가 오면 하늘하수가 생각이 나서 노래 신청하러 왔습니다. 빗소리가 주는 안정감 더하기 이쁜 돌림이 주는 안정감으로 촉촉한 음악 잘 들어요.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달빛 바다님 다녀가셨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 일찍 출근을 했었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조용히 책상머리에 앉아서 집중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께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빗소리가 너무 좋다고. 달빛바다님도 저랑 같은 기분을 지금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부디 하늘호수 안에서 좋은 음악 들으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꼼짝 않고 있습니다. 돌림도 꼼짝 마시고 비 올 땐 집이 최고예요. 방송 감사드리고요. 차분한 오후 보내세요 하시면서 와우님 다녀가셨습니다. 오늘 와우님 조금 시간이 되시는지 대화방에 보이십니다. 오늘 고기 조아님께 그 파전으로 플러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 다음 생에 꼭 연인으로 만나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신청하신 곡 함께 할게요. 어제

결혼이랄 때는 신혼의 행복이 천년만년 유지될 것만 같았습니다. 뭐든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았고 뭐든 다 참아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니까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행복을 유지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행복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는 연애 때와는 다르게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매일매일 해결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신경을 쓰고 싶어도 한 번 더 마음을 써줄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합니다. 우리 둘은 어른이니까 혼자서도 좀 잘 버텨내주고 또 혼자서도 감정을 좀 잘 추스려줬으면 좋겠다고요. 참 결혼이라는 건 수많은 감정이 오고 가는 기나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결혼을 하고 행복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고마움보다 익숙함을 먼저 느끼게 된다고 하죠.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따뜻해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꼭 기억하는 하루였으면 합니다.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은 본인이 가장 빛나고 예쁠 때 보잘것없는 나에게 와준 소중한 사람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신청곡 사연 가지고 나왔습니다. 비주맘님 듣고 계시죠? 제가 DK곡은 선곡을 해서 들려드렸기 때문에 이해준의 곡과 도경수의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 신청곡은 앞전에 1시간 전에 마감을 했고요. 다음 방송 이어주실 악마님 앞으로 지금 신청곡 사연들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이 있었는데 제가 좀 까먹을 나이라 가지고 제가 좀 이따 마지막 멘트 가지고 나올게요.

0: There are nothing without you. I was wrong. Forgive me.
1: 좀 전에 들으셨던 팝콘처럼 뭔가 여러분들 삶에도 팝콘처럼 팡 하고 터지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잘 버티고 있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수고 많으셔요. 오늘 내일 비가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비 피해 없으시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내일도 오후 2시에 또 옵니다. 요즘 참 자주 방송하죠? 시간 될 때는 열심히 하고 못할 때는 또 천천히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실 악마님과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바이바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뭔지 혹시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였습니다. 출근 시간에도 비가 왔는데 퇴근 시간에도 비가 계속 내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슬슬 퇴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언제나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비가 오면 왠지 모르게 잔잔한 발라드라든가 인디라든가 이런 곡들을 많이 듣는데 제 시간은 그런 게 상관없나 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늘 한결같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찾기 따라가는 거죠. 다들 제가 댄스곡만 좋아하는지 아시는데 아니에요. 저 잔잔한 발라드도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시간이 시간이니만큼 되도록이면 좀 퇴근 시간이 가까우니까 피곤하지 않게 좀 신나게 마무리하시라고 좀 템포 있는 곡들을 많이 전해드리는데 오늘은 비 오잖아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 신나게 달려봅시다. 전방송 우리 이쁜 돌림 열심히 달리셨죠? 설레이는 마음으로 서버를 드리려고 했는데 설레이는 마음으로 서버를 받았습니다. 팝콘 준대요. 매일매일 준대요. 그러면서 엔딩 두 곡을 던져주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어야겠어요. 팝콘 먹으려고. 네, 다음 방송은 우리 또 흑장미님이시죠? 방송 시간표가 그럴싸하네요. 네, 남은 오후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한우로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신나게 가봅시다.

네, 연이어서 필사마님과 햄버거님이 청해주신 곡 섞어서 전해드리고요. 사연은 조금 이따 가지고 나올게요. 저 잠시 비 좀 맞고 오겠습니다.

네, 필사마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오늘은 쉬는 날이라 집에서 듣습니다. 장대비가 쏟아붓는 부산이네요. 오늘은 방콕하고 있습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어제는 집안이 평안하셨겠어요? 그죠? 어제 사연이 생각이 나는데 평안하셨을 겁니다. 잠시 집안이 싸우다가 막판에는 평안하셨죠? 그랬을 거예요. 네, 오늘 비가 와서 야구는 쉬네요. 그죠? 전국적으로 비가 와서 야구는 쉬는데 그나마 한 곳만 좋겠어요. 우리가 동야구장을 짓든가 해야지. 그죠? 저는 어제 기분 좋게 봤습니다. 우리 햄버거님도 듣고 계시는데 일요일날 기아한테 너무 저 터져가지고 5만 팀한테 가서 화풀이 하더라고요 어제. 잘 봤습니다. 네, 우리 필사마님의 천곡 중에 아이오아이 신곡이죠. 전해드리고 뭐 어제 뭐 기아는 뭐 연이어서 득점이 막 호랭이가 이뻐 죽겠어요 지금. 근데 우리 재원이가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혹시 모르겠네요. 네, 아이오아이 신곡과 함께 세곡 듣고 우리 햄버거님의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할게요.

네, 우리 햄바오님 반갑습니다. 어제는 안 보이시더니 외근 중이라 안 보이셨는데 오늘은 보이시네요. 그 대신 우리 꼬미남님께서 못 봐요. 꼬미남님께서 안 보이시네요. 비가 와서 그런가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마 누나 충곤남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기아가 LG 이겨준 덕분에 삼성이 공동 1위가 되었습니다. 잘 들을게요. 고마워해야죠. 24년을 기억하시죠? 2등만 팬다는 거. 네, 당분간 뭐 삼성이 1등을 유지한다면 2등 팰 일은 없겠네요. 아, 근데 또 순위가 바뀌면 또 2등은 패드려야죠. 근데 어제 생각보다 불운이었죠, LG가. 의도치 않게 헤드샷이 있어가지고 선발이 내려가는 바람에 기아가 타선이 터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그냥 비등비등하게 그냥 재밌는 경기를 해줄 것 같았었는데 예상치 못한 게 발생된 거죠. LG로서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LG를 응원하신 팬분들 또한 게임을 포기하시더라고요. 네, 덕분에 뭐 기아는 이겨서 다행인 거고요. 또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도 즐거운 경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해주신 곡 중에 세븐 있네요. 세븐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세곡 듣고 우리 비주맘님의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좀 잠잠해질 것 같습니다. 빗소리가 너무 좋아서 창문을 열어놨어요. 열어놨는데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요. 습도 들어오고 바람도 들어오고 어쩔 땐 춥다가도 갑자기 바람이 시원하기도 하고. 근데 이 창문을 습을 생각하면 닫아야 되는데 닫기 싫은 그 느낌 아시죠? 제습기를 틀면 돈 낭비잖아요. 들어오는 습을 계속 빨고 있으면 안 되니까. 좀만 더 열어놨다가 제습기 한번 돌리죠 뭐. 요즘 이제 제습기를 다시 틀고 있는데 제습기를 돌리면서 잠깐 모셔놨어요. 모셔놨더니 저희 신랑 그러더라고요. 매월 나가는 돈인데 왜 놀리냐고. 기계도 일을 해야 된다고. 왜 일을 안 시키고 놀고 있게 하냐고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습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우리 비주마님 반갑습니다. 퇴근을 부르는 여자. 맞아요. 저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예요. 아침에 방송의 사연은, 악마님 방송의 사연은 처음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비주마님 사연 처음인가요? 한번 만나지 않았나? 안 만났나?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저희 둘째가 오늘 수련회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에요.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콜택시 불러주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 악마님 방송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얼른 집에 가서 아들내미 만난 저녁 해줘야겠어요. 엄마들 마음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골고루 먹어야 돼. 야채도 좀 먹어야 돼. 이러면 세주면 애들 안 먹잖아요. 주구장창 해달라는 것만 해줘요. 요즘 아이들 그러잖아요. 저희 때는 먹고 싶어도 못 먹었던 거.

거예요. 햄도 그러고, 소시지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저희 때는 그렇게 많이, 계란 후라이는 많이 먹었을지언정, 뭐, 스팸, 햄, 요런 거는 먹기 힘들었잖아요. 저만 힘들었나? 요즘 아이들은, 반찬들이 정해져 있어서 집에서 아침에도 그렇고 하는데,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근데 급식 나올 때는 영양식에 맞춰서 골고루 나오잖아요. 학교에서는 아마 그나마 야채를 잘 먹고 있지? 이러면 잘 먹는데요. 요? 집에서 안 먹는데 학교에서는 잘 먹을까? 믿을 수는 없지만, 믿어야겠죠. 우리 삐주맘님도 아들님이 만난 저녁, 뭘잘 먹는지 모르겠지만, 야채도 잘 먹고, 근데 저희 아이는 매운 것도 잘 먹어요. 김치 좋아해요. 그럼 다행이죠, 뭐. 보통 지금 안 먹는 것들, 크면 조금씩 크다 보면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안 먹는 건 아예 안 먹다 보니까 슬슬 조금씩 넣어줘야겠습니다. 입속에다가. 네, 오늘 청해주신 세곡 중에 김현식님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다른 가수가 부른 곡으로 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네, 비주맘님께서 너무너무 일에 열중을 하셔가지고 사연을 못 들었다고 하시는데, 네, 역시 직장인들은 출근했으면 일에 열중해야 됩니다. 땡땡이는 하루에 총 합쳐서 1시간만 피우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로 10분씩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0분씩 쉬는 시간이 있지 않나요? 네, 아이들 오면 맛난 저녁 불고기나 돈가스 해주신다고 하는데 맛나게 해서 주면 아이들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남자 쌍둥이라 그래요. 키울 때 엄청 힘들었겠지만 지금은 또 아이들이 순하다고 하는데 너무 순해도 안 돼요. 어느 정도 승질도 있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 아이가 선을 안 넘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반항적인 나이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중학생이 반항할 때도 있고 고등학생이 반항할 때도 있고 성인이 돼서도 반항할 때도 있고 지금 뭐 7살 애들도 반항할 때가 있는데 그 시기가 조금씩 지나다 보면 성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비주맘님. 둘 아이 다 컸네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면. 앞으로 산 넘어 산갈 길이 더멀 텐데, 언제나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더산 넘어 산입니다. 이제 초등학생인데. 언제 키우죠? 알아서 키우겠죠. 네, 우리 행복해자라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쌀쌀하네요. 네, 오늘 좀 쌀쌀합니다. 바람이 참 좋아요. 다들 시원하다고 하는데 저만 추워서 전기 발매트 켰어요. 지금 우리 행복해자라님께서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몸이 완전 나은 게 아니기 때문에 몸에서 또 신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비가 잡혀 있잖아요.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따뜻하긴 좋죠? 우리 행복해자라님도 늙었구나. 따뜻한 걸 좋은 걸 찾으신 거 보니까. 오늘도 태음까지 방송 잘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선곡을 들어보면서, 역시 노래들이 좋구나. 낯설 곡은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고야 그리고 윤해준 곡은 한 번도 전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들어봤는데 좋더라고요. 종종 함께 만나볼게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청해주신 곡들 보고 가수들 보고 있으면 제가 처음 접하는 곡들 가수들을 전체적인 곡들을 제가 한번 쑥 훑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 좋은 곡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저도 모르는 사이 선곡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대표적인 우리 사연 올려주신 행복해져라님의 청곡들인 것 같더라고요. 잘 듣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합시다.

네, 감미로운 노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반님. 비몽사몽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좀만 더 대기하다가 저녁 식사 해야겠어요. 된장국은 별로이지만 죽순무침 그래도 맛있더라고요. 그거 위주로 좀 먹어야겠어요. 양반님,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죽순 무쳐서 먹으면 오돌오돌하면서 맛있죠. 근데 저는 먹어보질 않았거든요. 죽순을 반찬으로도 그 시기가 오면 내보내는데 저는 그렇게 손이 가질 않더라고요. 근데 미역줄거리는 참 좋아합니다. 미역줄거리 무치는 거 볶은 거 있잖아요. 그걸 참 좋아하는데 비가 와서 그러는지 몸이 더 나른하면서 누워 있고 싶고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소곤지님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 골고루 드세요. 건강하게 김치도 드시고 야채도 드시고 햄도 드시고 골고루 드세요. 네, 꽁치님께서 청해 주신 곡과 와우님이 청해 주신 곡 같이 해서 새곡을 듣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와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우님. 악마님, 비가 와서 여유롭게 쉬고 있어요. 비 핑계로 운동도 못 나가고 좋으네요. 비도 오고 장도 보기 싫고 칼국수로 먹어야겠어요. 악마님도 맛저녁 하세요. 감사해요, 악마님 하셨는데, 칼국수죠. 저 바지락 칼국수도 좋아하는데. 네, 비다 오니까 김치빈대떡이나 해먹을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저녁도 하기 싫고 막 그런 저녁 시간인데 미니 족발도 먹어보고 싶고 뭘 먹어야 될까요? 우리 와우님도 만사가 다 귀찮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먹고 쉬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내일 아이 행사가 있어서 2시부터 장보러 다니고요. 아이하고 시간을 보낼 예정인데 내일은 저못 만나요. 오늘 하루 열심히 남은 시간까지 함께 데이트합시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한 곡은 이따 전해드릴 거예요. 자주자주 만나야 되니까 아셨죠?

네, 햄버우님께서 다시 한번 다녀가셨는데 잔잔한 곡이길래 전해드리면서 다음 템포에 우리 와우님의 마지막 청곡 전해드릴게요. 청해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들을게요. 한참 대화방에서 저와 대화하더니 이제 퇴근하려고 마무리하고 있나 봅니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릴게요. 비 오는 날 오늘도 수고가 많았어요.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세요. 난 모르는 게 없어. 우리 햄바오님 비 많이 오죠? 비가 좀 소강 상태가 될때 퇴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밤 12시 되려나? 아무튼 운전 조심해서 퇴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우리 와우님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내기의 캔디 곡에 맞춰서 세곡 전해드리고, 우리 필사마님의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퇴근길인데 비가 내립니다. 비가 와요. 많이 오네요. 안전운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해서 퇴근하시고요. 즐거운 퇴근길, 음악 들으시면서 네,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세요.

네, 마지막 사연 아니군요. 구름이 썬데이님 언제 다녀오셨지? 우리 피사마님께서 두 번째 다녀갑니다. 발라드로 고생 많으십니다. 고마워요. 발레드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녁 맛나게 챙겨 드시고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랄게요.

네, 마지막 사연 구름이스 선데이님께서 청해 주신 곡 중에 이선희 고가해서 세 곡 듣고 남은 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방송 우리 흑장미님 앞으로 예쁜 사연과 청곡들 올려주세요.

네, 그루미 썬데이님의 마지막 청곡 두 곡, 그리고 한국도에서 세곡 전해드리고요. 저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 준비 중이신 우리 흑장미님 앞으로 예쁜 사연들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많아지겠죠.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천 안 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다음 방송 하시는 우리 흑장미님 앞으로는 잊지 마시고 추천 꼭꼭 해주시고요. 아직 제 시간도 남아있네요. 한번 보셨다가 힐끔 보셨다가 에따 서비스다 하면서 한 번씩 눌러주는 센스도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6시 43분이네요. 오늘 하루, 고된 하루, 귀 호강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준비하고 전해드리고, 끝자락에 저는 마무리를 가지고 나오도록 할게요. 오늘 남은 시간, 7시부터 우리 흑장미님, 그리고 9시부터 우리 이예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11시부터는 나니님께서 해주시네요. 네, 끝까지, 잠들기 전까지 한우로스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음악 듣고, 마지막 인사 가지고 나올게요.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흑장님과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왜요? 저랑 함께한 시간에 취하면 안 되나요? 음악에 취해, 목소리에 취해, 저의 위트에 취해. 그냥 갈까요? 네, 비가 오는 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쭉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못 만나요. 내일 데이트 못 합니다. 아, 보고 싶어도 울지 마시고요. 금요일 날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점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낫죠? 자, 오늘 원래 제가 도시방송이고 우리 돌림이 7시 방송이었는데 돌림이 또 사정이 생겨서 바꿔달라고 해서 저도 저녁은 힘들지만 억지로 바꿔줬어요. 자, 오늘 7시를 출발해서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함께하는 시간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IOI 앨범의 노래들이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타이틀곡 많이 들으시니까 시 발음을 하면 코가 막히네요. You're wondering why, but 미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곡으로 준비해드렸고요. 써니사이드와 레이나가 함께 부른 네, 들켜라 내 마음이라는 곡이었는데 확실히 이 랩이 나오는데도 딕션이 너무 좋아서 잘 들리니까 너무 좋네요. 헬로 영의 잠에 들겠지라는 곡과 네, 입맞춤이라는 곡 두 곡 준비해드리고 여러분들 신청곡 바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시아님 다녀와 주셨어요. 시에, 시. 아, 힘드네요. 띠아님 다녀와 주셨어요. 흑장미님 안녕하세요. 비 오는 날 감미로운 방송 잘 들어요 하시면서 저 비가 오니까 온도가 확 내려가서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비 오는 소리도 너무 좋고 간만에 너무 행복해요. 저 비 오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싫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건희의 속마음, 아이콘의 나쁜 놈, 태연의 저녁의 이유 신청하신 곡 네, 세 곡 모두 준비했어요. 함께 잘 들을게요. 오늘도 좋은 저녁 되세요.

다음 신청곡은 꽁치님께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장미님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엄마가 저녁에 걷기 운동을 안 가시니까 저는 집에서 있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바닥에 먼지가 있는지 발바닥이 매끈매끈한 느낌이 없어서 지금 있는 방 청소를 좀 해야 할 듯 합니다. 매끈매끈한 느낌이 없으면 왁스를 칠해야 되나? 그래요. 저는 발바닥이 자꾸 굳은 살이 벽이었어요. 슬리퍼를 신고 다닙니다. 집에서. 그래서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장미님 오늘도 좋은 밤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은지원의 술김에 인피니티의 파라다이스 비스트의 숨 신청해 주셨어요. 아, 숨을 잘 쉬고 싶은데 또 이만큼 말하니까 또 코가 막혔어요. 그래서 진짜 미치겠어요. 코가 막혀서 멘트를 계속 오래 하면 숨이 딱 막혀갖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멘트를 잠깐 끊고 숨을 쉬고 와야 돼요. 정말 속상하네요. 계속 좀 다른 데는 괜찮거든요. 근데

코가 너무 막혀갖고 너무 힘드네요. 자, 우리 꽁치님은 진짜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려서 네, 아마 날씨가 기온이 많이 저녁엔 추울 것 같아요. 따뜻하게 주무시고요. 자는 시간 조금 더 늘려서 졸리면 바로바로 자는 습관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신 곡 같이 잘 들을게요.

1사모님 다녀가셨어요. 지금 흐르는 곡, 그 윤산하의 오늘 나온 곡이에요. 윤산하의 앨범 중에서 윤산하 누군지 아시죠? 에스트로입니다. 네, 멤버의 산하. 네, 솔로 앨범 탈퇴했죠? 탈퇴했나? 여튼 네, 타이틀곡 흐르고 있고요. 오늘은 저녁에 오셨군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약하게 내렸다를 반복합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방콕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집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커피 마시고 네, 뭐 이것저것 만들고 하는 건 좋은데 손이 코도 막히고 손이 너무 아파갖고 하루 종일 손 주무르다 또 바느질하다 또 손이 아파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다는 거지.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음악 듣고 책도 읽고 두 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비어네이버의 아, 이 노래 또 너무 좋죠.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아마 누가 작곡했더라. 그래 까먹었어요. 네, 에이핑크의 오늘은 마이마이 아니네요. 곡과 김덤길 아, 코가 밑에서 코가 막혀서 멘트를 계속 못하겠어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네, 김남길의 곡까지 모두 준비했어요. 같이 잘 들을게요.

이어지는 신청곡은 노미님께서 다녀가시면서 드라마 이러면서 드라마 OST곡으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흐르고 있는 곡 유승범의 질투, 홍재선의 느낌, 장철웅의 서울 이곳은까지 전하고 옵니다.

우리 나야님 다녀가 주셨어요. 꺄! 올 마성이 섹시한 장면이 얼마 만에 들어오는 저녁 방송인가요? 저녁만 되면 힘이 없어서 요새 너무 일찍 일어나요. 일찍 깨서 그러니까 밤만 되면 기운이 없어서 그리고 아이가 오는 시간이 이 시간쯤이라 저녁을 해줘야 돼서 사실 밤방송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아이들도 늦게 오고 옆지기도 회식 있어서 늦게 오고 온전히 저 혼자 집에 도착하여 자유를 느껴야겠어요. 저녁은 드신 거죠? 저 저녁은 아직 안 먹었는데 낮에 먹었거든요. 근데 배가 아직 안 고파요. 입이 또 너무 써서 뭐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계속 그러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시원한 거나 아니면 좀 매콤한 거 먹고 싶었는데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오늘 비가 정말 많이 내리네요. 내일도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네요. 내일보다는 오늘 더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원하니 너무 좋은데요. 음악을 들으면서 내일 점심 도시락은 뭘 만들어 갈까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맛있는 거 맛있는 거 해가면 되지 않을까요? 사실 비 오는 날은 배달해서 먹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찌개 같은 거 먹으면 좋잖아요. 네.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탁재훈의 네, 제목이 멍하나예요. 멍하나. 참고로 서글님이 신청해 달래요. 본인을 위한 청곡이라고. 네, 우리 서글이가 멍합니까? 아니면 어디 멍이 한 게 있나? 네, 준비해 드리고요. 조장혁의 빗속에서 루시의 낙화까지. 아, 좋은 노래는 다 신청해 주셨네요. 탁재훈 목소리 너무 좋아하고. 네, 조장혁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잘 들을게요. 같이 함께 잘 들어요. 오타가 한번 또 이렇게 나면 재밌잖아요. 네, 멍하니나 멍하나나 저만한 차이인데 왜 이렇게 웃길까요?

나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신청곡은 수인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언제나 우아한 다이아몬드 능력자 또또 장미 누나,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토닥토닥. 우리 또또 누나 컨디션을 생각하여 사연은 짧게. 고마워요. 멘트를 길게 하면 코가 막혀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써주신 신청곡과 사연은, 네, 코가 막히나 입이 막히나 기가 차도 다 전달해 드립니다. 신청해 주신 곡 임지성의 왜 그래, 이옥의 소년이 어른이 되어, 김기태의 혼자 켜진 등대. 네, 신청해 주신 거 모두 준비해 드려요. 이 노래도 되게 좋네요. 워너원 노래 오늘 나온 건데 같이 들어요.

로이킴 신곡이 나왔어요. 여섯 곡이 나왔는데 그 중에 세 곡이 타이틀곡이에요. 그 중에 두 번째 곡으로 전해드려요. 마지막 신청곡이에요. 너의 향기가 아, 시 하려고 그러니까 또 코가 막혀갖고 시호님께서 다녀가시면서 다섯 곡을 주시면서 다섯 곡의 공통점은 이라고 하셨어요. 더너츠의 사랑이 바보, 브이원의 그런가 봐요, 켄의 내 생의 봄날은, 포지션의 I love you, MC 더 맥스의 잠시만 안녕. 이 곡 말고도 원곡이 일본 곡인 곡은 더 많죠. 좋은 노래도 너무 많고. 네. 저는 이 중에서 브이원의 그런가 봐요, MC 더 맥스의 잠시만 안녕, 더너츠의 사랑이 바보 준비해 전해드리고요. 마지막 인사 들고 올게요.

저는 이제 김신희의 It's OK라는 곡과 알레프 경대한의 곡을 마지막 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우리 예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예나님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또 이런 목소리로 네 슬프지만 내일도 함께해요. 오늘 2시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비가 오니까 날씨가 너무 추울 수 있어요.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길 바래요. 좋은 밤, 행복한 밤, 그런 밤 되세요. 지금까지 흑장미였습니다. 모두 감사해요.

비가 조용히 내리는 밤입니다. 벌써 밤 9시네요. 하루 일과를 다 끝내고 씻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야 늦은 저녁을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빛 덕분인지 동네도 유난히 조용하고 창문 밖 가로등 불빛도 괜히 더 따뜻해 보이는 밤이네요. 이 시간쯤 되면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오늘 정신 없었네 싶기도 하고 별거 아닌 일에 괜히 마음에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밤 9시 음악은 낮보다 조금 더 깊게 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빗소리랑 잘 어울리는 노래들로 편하게 조용하게 함께 해볼게요. 누워서 듣고 계셔도 좋고요. 야근하면서 또 운전하면서 집안일 하시면서도 편안하게 같이 있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옌다예요.

비 오는 밤에 괜히 냉장고 열어볼 일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시원한 음료에다 꺼내 마시기도 하고 제출해서 라면을 끓일까 말까 고민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 시간엔 또 사람 마음이 좀 솔직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낮엔 바빠서 못 느꼈던 피곤함도 밀려오고 문득 누군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래도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내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한 거죠. 지금 이 시간은 너무 애쓰지 말고요.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잠깐 쉬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전방송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토닥토닥. 우리 흑장미님과 2시간 함께 하셨어요. 토닥토닥 많이 챙겨주시고요. 요즘 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발톱 이어 받아서 9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 꾹 잡고 함께 할 거니까요. 졸리시면 주무셔도 되는데요. 따로 뭐 할 일이 있다던가 아니면 예나 목소리를 조금 더 듣고 싶다던가 이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계시면 또 조금 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면서 문도 활짝 열어볼게요. www.inlive.co.kr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라이브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들어오시면 라이브 방송의 가요 카테고리, 랭킹의 실시간 카테고리 여기로 오셔서 하늘호수 방송국 찾아오시면 됩니다. 오실 수 있죠?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 이 시간 추천하고 싶은 음악들, 듣고 싶은 노래들,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 올릴 수 있는 공간 문 활짝 열어놨습니다. 많이 많이 오셔서 이야기도 그리고 좋은 음악도 많이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채팅방에서 중간 부분에 보시면 초록색 동그라미 버튼이 있습니다. 오른쪽쯤에 있어요. 누르시고요. 예답으로 신청곡 올리시면 되는데요. 신청곡 가세요는 가요로 받고 있습니다. 전문성 띈 트로트나 힙합, 랩, 가사 영어가 반 이상인 곡들, 트롯 가사의 곡이나 정시간에 송출된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가수의 음악은 딱 한 번만 전해드리고 있어요. 사연은 꼭 잘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작가도 아니고 소설가도 아니고 그쵸? 전하고 싶은 음악들, 노래들 마음껏 신청하라고 있는 공간이니까요. 오셔서 안부 인사 한마디, 전하고 싶은 뭐 고민이나 소소한 이야기들로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손 꼭 잡고 출발할 건데 잘 따라오실 수 있죠? 그럼 우리 출발해 볼까요? 출발!

이게 누구야? 우리 얼마 만이지?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스위트님이세요. 꿈꾸는 당신을 응원하는 예나님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사연 내내서 정말 참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꼬맹이도 잘 지내죠. 며칠 무더웠는데 오늘은 비록 적은 양이지만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 좀 찝찝했지만 시원하네요. 내일도 살짝 비 예보가 있긴 하지만 내일만 잘 버티면 모레 이른 월급이 나와서 스쳐가는 행복이지만 늦은 시간 예나님 방송 들으면서 하루 잘 마무리해볼게요. 아이고, 그랬구나. 조금 꿉꿉하긴 했지만 그래도 며칠 이어졌던 더위 생각하면 오늘의 빗바람이 반갑게 느껴지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오셨어요. 와, 그래도 와주셨네. 예나 걱정도 하고 꼬맹이 안부까지 챙겨주는 거 보니까 오랜만인데도 전혀 오랜만 같지 않은 그런 반가움도 그래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며칠 동안 더워서 지치기도 했는데 오늘 내린 비 덕분에 조금은 숨통 트이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만 지나면 기다리던 월급날! 스쳐가는 행복이라고는 하셨지만 그 월급 들어오는 순간만큼은 괜히 든든하고 세상 편안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버티는 힘이라는 게 엄청 거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일만 지나면 쉬는 날이다. 맛있는 거 하나 사 먹어야지. 월급 들어오면 사고 싶었던 거 사야지. 이런 작고 소소한 기대들이 하루를 또 지나가게 만들어주잖아요. 오늘 사연도 딱 그런 느낌이라 괜히 더 정감 가는 것 같아요. 비 오는 밤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편안하게 하루 마무리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노래 소개보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가 부르는 오늘만 지나가면 박형규가 부르는 우루라 BMK의 선물로 반가운 인사 대신 전할게요.

우리 필사매님 오셨어요. 다음 9시 비오님 밤의 드림 콘서트. 꽤나 운치가 있네요. 오늘도 티켓 끊고

오늘 같은 밤이 딱 그렇죠. 비는 조용히 내리고 밤 공기는 촉촉하고 이어폰 속 음악은 괜히 더 가까이 들리는 이 밤. 거기에 밤 9시 비 오는 밤의 트림 콘서트. 표현이 너무 분위기가 있잖아요. 오늘은 진짜 작은 공연장 하나 열어둔 기분으로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고정석 관객분이 등장하셨네요. 티켓 끊고 앞자리 착석 완료. 이 말 들으니까 괜히 마음도 든든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자리 예쁘게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신청곡 라인업도 오늘 날씨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효가 부르는 너는 나의 별이야, 도요한이 부르는 늦은 남부, 에코브릿지의 이제 남녕, 괜히 지나간 인연이나 오래된 기억들 하나쯤 떠오르게 만드는 노래들이라 비오는 밤 감성이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너무 들뜨지도 너무 쓸쓸하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음악에 기대어가는 밤으로 만들어 볼게요. 끝까지 좋은 자리에서 함께해 주세요.

우리 선인의 추옥님 오셨어요. 예나 누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녁 방송으로 찾아와줘서 감사드려요. 회사 퇴근 후에도 비가 많이 내리길래 수중전을 대비한 난방안의 준비를 하고 배달고를 뛰는데 생각보다 효율이 나지는 않네요. 파스를 부착하고 우비를 착용하고 휴대폰 방수팩도 착용하고 이게 단점이요. 기름 미끄럽고 자전거 체인에 산화도 촉진하는 것 같고 그러네요. 휴대폰 방수팩 착용 안 하면 버튼이 계속 잘못 눌러지는 기현상이 일어나네요. 단가는 좋지만 수량은 잘 안 나온다는 거. 방송 감사히 잘 들으면서 배달콜 뜰게요. 적금이 두둑해지기 위해서라면 열심히 벌어야죠. 아무튼 방송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비오는 밤에 또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 선인의 추옥님이에요. 퇴근 후에도 바로 배달콜까지 뛴다니. 근데 준비 과정을 보니까 거의 오늘 수중전 출정 수준이네요. 비오는 날 라이더 분들은 진짜 날씨랑 싸우면서 일하시는 느낌이죠. 근데 또 현실적인 단점들이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기름 미끄럽고 자전거 체인은 금방 녹슬고 방수팩 안 쓰면 휴대폰 혼자 눌리는 기현상까지. 비오는 날 배달 단가 자체는 괜찮아도 생각보다 콜 흐름이 안 나오는 날도 많잖아요. 그래도 적금이 두둑해지기 위해서라면 이 한마디가 괜히 머리있게 들리는 것 같아요. 피곤해도 목표 하나 생각하면서 달리는 그 마음. 오늘 비오는 밤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오늘 신청해주신 노래들도 분위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부르는 노래. 그 전에 FT아일랜드의 여름밤의 꿈 들을 거고요. 여자친구의 여름비, 거북이의 주인공까지. 빗길 달리면서 듣기 좋은 음악들로 이어드려 볼게요. 오늘도 우사기가까지 함께 응원해 볼게요.

10시. 이상하다. 다른 시간에 조금 더 잘 됐는데 10시. 왠지 조용하게 해야 될 것만 같아요. 다음 사연은 우리 꽁치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나님. 집에서 멀리 떨어진 마트에 다녀왔어요. 집 근처 편의점보다 훨씬 저렴해서 가방 가지고 가서 가득 채워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간식 만나게 조금씩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예나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고 시원하고 그리고 또 행복한 밤 보내시길 바래요. 오늘도 정감 가득한 사연이 도착했네요. 예나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멀리 있는 마트까지 장보러 다녀오셨어요. 근처 편의점보다 얼마나 저렴했을까요? 얼마나 저렴했으면 가방 한가득 채워오셨을까요? 그 모습 괜히 상상되는 거죠. 이 정도면 한동안은 든든하겠다 싶은 마음으로 과자랑 음료 이것저것 담다 보면 어느새 가방이 묵직해지잖아요. 근데 또 이상하게 그렇게 사온 간식들은 바로 다 먹기 아까워서 하루에 조금씩만 먹어야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밤도 아껴둔 간식 하나 꺼내놓고 편안하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비도 내려서 공기는 한결 시원해졌고 이 시간은 또 괜히 조용해서 음악 듣기 딱 좋은 밤인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반가웠습니다. 신청해주신 노래들도 오늘 분위기랑 꽤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장덕철이 부르는 있어줘요. 먼데 기재 되돌리다. 김지연의 어떤 날엔. 오늘 밤은 좋아하는 간식 조금씩 꺼내 먹으면서 좋은 음악이랑 같이 천천히 하루 마무리해 보길 바랄게요.

비 오는 날 운전하다 보면 평소 익숙했던 길도 괜히 더 조심하게 되죠. 와이퍼는 계속 움직이는데도 앞은 흐릿하고 신호 대기할 때 창문에 맺힌 빗방울 멍하니 바라보게 되기도 하고요. 특히 밤에는 도로 불빛이 번져 보여서 평소보다 눈도 더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조금 늦어도 괜찮으니까 안전하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급하게 끼어들기보다 한 템포 천천히 땅땅 거리는 대신 한번 양보하면서요. 차 안에서 듣는 음악은 또 비오는 날 분위기랑 참 잘 어울리잖아요. 빗소리랑 노래가 섞이면 퇴근길 마저 영화 한 장면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지금 운전하면서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집 도착할 때까지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 밤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함께 갈게요.

노래 두 곡은 제가 선곡한 곡이었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좀 드셨나요? 우리 오스틴님께서 예다님 예다님 예다님 오랜만이에요. 낚 씻고 나왔는데 계시네요. 너무너무너무 반가워서 천국 하나 슝 남기고 딸내미들이랑 잘 준비하러 가요. 아이들이랑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예나님, 너무 반갑게 달려와 주시는 사연이었네요. 막 씻고 나오셨는데 방송 딱 켜져 있어서 오, 예나님 계시네 하는 그 반가움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그리고 딸내미들이랑 같이 듣고 계신다니 괜히 마음이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이 시간쯤이면 아이들은 슬슬 졸려하고 엄마는 오늘 하루 마무리하면서 정신없이 이것저것 챙기고 계실 시간인데요. 그 와중에 천국까지 슝 하고 남겨주고 가시는 센스, 오랜만에 인사해주셔서 더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신청곡이요. 아이브의 블랙홀, 싸이의 아버지, MC 스나이퍼의 인생까지. 신나는 감성도 있고요. 괜히 마음 뭉클해지는 노래도 있어서 오늘 밤 분위기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딸내미들이랑 포근하게 잘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밤도 가족 모두 모두 좋은 꿈 꾸셨으면 좋겠네요.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꾸벅.

꽃피듯 살아온 인생, 꽃지듯 떠나는 인생, 부질없는 뜬구름 잡던 인생, 돌아보니 아름답구나.

대학농 이제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퍼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산책이나 가야겠소 여보 함께

콘서트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전해드리고 있고요. 신청곡과 사연은 마감했습니다. 다음 방송하시는 나리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올려주시면 돼요. 오늘 마지막 사연 만나볼게요. 간단하게 남겨주셨어요. 우리 정찬님 오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예쁜 인사 전해주셨고요. 희망해주신 노래 최진영의 24시간의 신화 그리고 더원이 부르는 사랑아. 두 곡 모두 오랜만에 듣는 곡이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비 내리는 밤이라 그런지 한 곡 한 곡 더 오래 마음이 남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무리로 신청해 주신 노래들도 참 좋죠. 오래된 감성도 느껴지고 밤 분위기랑 잘 어울리는 곡들이라 오늘 끝곡 라인업으로 딱인 것 같아요. 빗소리 들으면서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래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옛날 드림 콘서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제일 먼저 반겨주셨던 노래 소위트님 진짜 오랜만이었다, 그쵸? 우리 또 만나요. 고마웠습니다. 반가웠고요. 우리 필살마님 낮에만 듣다가 이렇게 밤에 들으니까 느낌이 좀 새롭죠? 운치도 있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항상 투잡하느라 고생이 많아요. 나중에 부자 되겠어. 아우, 부럽다. 파이팅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고마웠습니다. 우리 꿈치님, 맛있는 거 간식 조금씩 드셔야 돼요. 한꺼번에 다 먹으면 또 가야 되잖아.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했고요. 그리고 우리 오스틴님, 여기도 오랜만이에요. 하시는 분이 계셨다니, 아이코. 우리 조금 더 자주 만나고 친해져 봐요.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주신 우리 정찬님, 마지막 선물 노래 마음에 드셨나요? 수고했어 오늘도 전해드리고 싶었네요. 오늘 비오는 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마웠어요. 창밖에 아직 빗소리가 조용히 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빗소리 덕분에 더 차분하고 정감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퇴근길에 함께 해주신 분들, 또 집에서 편안하게 듣고 계셨던 분들, 또 늦은 시간까지 일하면서 함께 해주신 분들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음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참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신청곡 하나하나에도 오늘 하루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더 오래 기억에 남는 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남은 밤 너무 늦지 않게 쉬시고요. 비오는 길 이동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길 바래요.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일들은 빗소리에 살짝 흘려보내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려볼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다음 방송 광고 해드릴게요. 다음 방송은 우리 나니님께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주 여러분 다시 만나러 올게요. 우리 그때 만나요. 반가웠어요. 빠이.

술을 끊어야 합니다. 커피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를 먼저 만나야 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루수 24 난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거의 1년 됐나? 우리 예나님 반갑습니다. 1년 됐나? 1년이 안 됐나? 예, 우리 예나님의 방송 오랜만에 잘 들었습니다. 반갑고요. 또 반가워요. 참 오랜만에 주고받았네요. 우리 예나님의 뒤를 이어서 저는 1시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우리 빗소리 들으면서 저는 보일러를 좀 돌렸어요. 저녁에 지금 좀 따뜻하다고 해야 되죠. 비도 오고 좀 쌀쌀한 것 같아서 밖은 춥고 그래서 보일러를 좀 돌려놨더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리 은지님처럼 이제 저녁 드시고 아 배불러 톡톡톡 이러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 잘 준비하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일하고 계신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은 뭘까요? 예, 오늘도 함께 달려볼까요? 일하고 있어요? 우리 체리님 토닥토닥 해드릴게요. 예, 다들 각자 열심히 일하고 있고 우리 아연님은 열심히 추천 눌러주시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바쁘게들 움직이고 계신데요. 예,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음악 이야기 함께 나눠볼게요. 자, 출발합니다. 나니엘 가요 비타민 셔터 문 올라갑니다.
1: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다시 돌아오시면 안 되겠네.

예,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로수 24 나니엘 가요 비타민 함께하고 계시죠?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나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요, 인나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은 다양한 가수들의 노래들로 선곡해 주시고요. 희망곡은 넉넉하게 3곡 정도, 같은 가수의 노래는 한 곡씩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남겨주실 때는 저희 한우로스 방송국이 가요방에 위치해 있어서 대중적인 가요로만 선곡해 주시기 바랍니다. 팝송 안됩니다. 트로트 뽕 짝 안됩니다. 동요, 연주곡, 라이브곡, 랩이 너무 심한 노래, 그리고 영어 가사가 많은 노래, 그리고 커버곡, 그리고 전 시간에 나갔던 노래들은 예, 선곡해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제 시간 처음으로 우리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내일 먹을 죽순 삶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덥겠어요? 아까 낮에보다는 비가 조금 잦아들긴 했는데도 예, 여전히 하루 종일 예,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 우리 꽁치님 계신 곳도 그런가요? 밤 되니까 좀 기온이 떨어져서 좀 쌀쌀하기도 하고요. 보일러를 돌려놨더니 예, 약간 덥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한 것보다는 낫겠죠? 아, 거의 그쳤어요. 여기는 내일 2시까지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아침에 병원에 검사 결과를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비 오는 날 나가기 싫은데 나갈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귀찮아 라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어제 오늘 낮잠 자는 시간을 가졌더니 컨디션이 좀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약간 피곤한데 좀 이따는 많이 피곤해질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오늘도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행복하고 시원한 밤 시간 보내세요 하셨는데 좀 더워요. 보일러를 돌려놨더니 잠깐 돌렸는데도 덥네요. 지금 실내 온도가 27도거든요. 좀 덥죠. 다음 주 화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쉬는 날 다음 날이네요. 대체 공휴일이 월요일에 있어서 26일 날 그 다음 날 출근하실 때 우산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꽁지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왁스의 벌써 1년, 이소라의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장혜진의 사랑했나봐, 이렇게 세 곡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꽁지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마워요.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네요. 예. 첫 발걸음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 수고하세요라고요. 예,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 와, 오랜만에 듣네요. 주영은의 노을이라고 하셨는데, 검색을 해봤는데 노을의 영가가 아닌가 싶어요. 노을이란 노래는 검색이 되지 않아서 노을의 영가로 준비했고요. 이선희의 인연이라는 노래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맞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왜 먹는 얘기했다고 왜 침이 고이죠 자꾸? 제가 아마 아사추를 마셨더니 그런가 봐요. 아사추에 아이스티가 좀 많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냥 아이스티를 사다가 쬐끔 마시고 집에서 커피 내려서 부으면 아사추거든요. 그걸 마셨더니 계속 침이 고이네요. 정찬님의 신청곡 잠시 뒤에 준비해 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방송 받은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어느새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어요. 시간 진짜 빨리 가죠. 오늘도 빠르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눈 깜짝할 사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을 만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랑 다른 날씨였어요. 어젠 더웠는데 오늘은 춥더라고요. 내일도 같은 날씨인데 이러다 감기 안 걸리겠죠? 언니도 감기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다녀가셨는데요. 제가 10시까지 병원을 가거든요. 근데 10시까지 가려면 그 시간대는 조금 쌀쌀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조금 따뜻하게 긴팔을 입고 가려고요. 분명 반팔을 입고 가면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결과만 보러 가는 거니까. 근데 좀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감이 썩 좋은 예감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느낌이 별론데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주변에서 약을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좋은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나빠도 크게 걱정 안 하려고요. 안 먹으면은 안 먹는 대로, 먹으면 먹으라고 하면 먹는 대로. 뭐 시아에 안 돼요. 안 돼요. 페이지에 이별에 오지 못하게, 토이의 좋은 사람, 이렇게 세곡 준비해 드릴게요. 우리 행복하자 일님, 오늘도 만나서 반가운 거 알죠? 몰라요? 알고 있다고요?

예, 오늘부터 철이님이 저보다 오빠인 걸로 하늘호수의 군장남. 예, 철님은 오늘부터 오빠? 서인아에 미워하지 말아요. 우디의 어제보다 슬픈 오늘, 이규라의 눈부신 눈물. 예,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본인이 인정해놓고 뭘 허리를

예, 맨날 술이야. 예, 어떤 분이 제일 좋아하죠? 제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체리님 다녀가셨어요. 늦은 퇴근하시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함께 해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이대한이 부르는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쿨의 한 장의 추억 두곡 준비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네요. 맨날 보는 사람을 하루라도 안 보면 왠지 걱정도 되고, 어디 아픈가? 우리 지금 쩡이님이, 그렇죠. 감기 걸려서, 날씨가 더운 탓에 아마 더 그럴 거예요. 감기가 빨리 낫지 않고, 좀더 심해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병원 가면은, 감기 환자들 지금 좀 많을 거예요. 딱 요맘때가,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잖아요. 비 와서 추워가지고 저는 보일러 돌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운동 간다고 했는데, 그냥 잠들었어요. 추운데, 밖에서 들어오니까 추웠는데.

근데 집에 있으니까 따뜻하니까 잠이 왔나 봐요. 저녁 먹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운동 가라고 깨우기가 뭐할 정도로 너무 곤히 자고 있어서 지금 깨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냥 오늘은 제낄 것 같아요. 예, 우리 체리님의 신청곡 이대환이 부르는 아름다운 사람이란 노래 잠시 뒤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시간 속의 추억, 그 안에 담겨 있는 기억.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따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주룩주룩 비가 오고 그래서 그런가요? 다들 어디 가셨어요? 요즘 들어서 더 신청난이 조용해진 것 같아요. 저 버리신 거죠? 그런 거죠? 예. 늘 오시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숨어 계시다가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다음에는 다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이수의 내 가슴에 사는 사람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저는 이따 밤 11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는 저 버리지 말고 함께 해주실 거죠?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부족하지만 나니의 가요 비타민 함께 해주신 우리 꽁치님, 정찬님, 행복하자일님, 철님, 체리님 덕분에 많이 많이 행복했고요. 그리고 밖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대화방에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선물 담아주신 분들, 추천 눌러주신 분들, 추천 많이 눌러주세요. 저기 추천은 많이 누르면 누를수록 좋은 게 한우로서 방송국을 위한 거니까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뭐 내가 방송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 없어도 예 팔로우 해주시면 예 나니가 방송한다고 뜨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꼭 눌러주세요. 예 이수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내일은 내일 오늘까지만 비가 오고요. 내일부터는 또 날씨가 제자리를 찾아갈 거예요. 그때까지 감기 걸리지 않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외출하실 때는 겉옷 하나 챙기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 온 뒤라서 좀 쌀쌀하네요. 지금까지 한우로스자키 나니였습니다. 나니의 가요 비타민 셔터문 내려갑니다. 오늘도 고마웠어요. 우리 다

0: 여보세요?
1: 미스라 뭐하니?
0: 나? 편지 써.
1: 누구한테?
0: 있잖아 걔.
1: 야 너 아직도 걔 생각하냐? 잊어라 좀. 야 나와 나와. 타블로 뭐하냐?
0: 아마 일촌 파도 타고 있을걸.
1: 야 네 좋아하는 그 작가 전시한다는데 같이 갈래?
0: 에휴 너는 그냥 혼자 있을래. 멍이네.

말 잊었다면 결국 너에게 잊으려 하고 있었다는 것도 잊혀져야 잊은 거겠지. You gotta give me time, I ain't perfect but I'm trying to race you perfectly. 돌이키려 하면 너무 먼데 돌아보면 넌 언제나 없게 돼.

여름밤의 장마처럼 쏟아져 내리고 다시 오려나봐 기억의 소나기 너에겐 우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네 많이 창밖으로 보여 어딘가로 바삐 달리는 차들의 경망스러운 불빛 내 목적지는 묻지 않아도 알겠지만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하늘하우스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출근길 평소보다 천천히 서행 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산간에는 오전까지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집중이 되겠습니다. 비의 양도 보면 앞으로 강원 산지에 최대 8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충북, 영남에 최대 2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 예상됩니다. 비는 오후에 수도권부터 서서히 잦아들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밤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비와 함께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오늘 중부와 제주에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더해질 텐데요. 특히 비닐하우스나 천막 등 바람에 약한 시설물들은 피해 없도록 미리 점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 15도, 대구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비구름의 영향으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 20도, 대전 22도, 광주 21도, 대구는 2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예년 수준의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제주에는 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스타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워져 방송이 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인라이브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목록에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 있습니다. 채팅 누르고 대화방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녹색 원연필 보이는데요. 연필 버튼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와 함께 간단히 사연 주시면 되고요. 다만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랩, 제이팝 가사 전체가 영어인 곡은 신청을 하셔도 선곡이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노래도 두 곡 이상 선곡 안 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도 중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곡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사연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은 신청곡만, 신청곡 선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용 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은 인라이브 어플 통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FM 라디오의 중심 하늘호수 방송국이고요. 저는 좋은 아침인 가요의 터보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사연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청해 주신 곡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성시경 내게 오는 길 이승철 소리쳐 청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토보님 오늘 모닝 근무예요. 부산 날씨는 가랑비가 촉촉하게 내리네요. 이 비가 그치면 또 더워지겠죠. 그렇지만 출근하면서 보니 거리는 깨끗하더라고요. 깨끗해진 거리처럼 오늘 하루도 상쾌한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어제는 잘 쉬셨죠. 네, 주중 수요일에는 항상 쉬시는 것 같던데 오늘 모닝 근무로 다시 이제 시작을 하시네요. 부산에는 가랑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다니 출근길 분위기가 괜히 더 차분하고 감성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비가 지나가면 뭐 다시 더워질 날씨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빗물이 한번 씻긴 거리처럼 마음까지 조금은 맑아지는 아침이면 좋겠어요. 이른 시간부터 움직이시느라 몸은 조금 피곤할 수 있어도 오늘 하루만큼 복잡한 일보다 기분 좋은 순간들이 더 많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근무 무탈하게 잘 마치고 잠깐의 여유 속에 신청해 주신 노래들처럼 편안한 감성도 함께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보님. 밤새 비가 오고 소강 상태예요. 비 맞지 않고 창틀 청소하기 좋네요. 토보님 방송 들으며 일찍 시작할게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밤새 내리던 비가 잠시 쉬어가는 아침이라 창틀 청소하기에는 딱 좋은 타임이긴 하네요. 예, 어제 말씀하셨던 그 작업을 이제 시작하시는 모양인데 비 오고 난 뒤라 먼지도 덜하고 공기도 한결 깨끗하게 느껴질 것 같네요.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모습 보니까 오늘 하루도 알차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청소하면서 제 방송이 조금이나마 즐거운 배경음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커피 한 잔의 여유도 챙기면서 기분 좋은 오전 만들어 가세요. 신청곡들과 함께 와우님 하루에도 신나는 에너지 가득 채워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백정민님 신청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좋은 아침이네요. 오늘도 손은 부어서 타자도 치기 힘들지만 잘 들어요. 로이킴의 스마일보이, 아이오아이 웃으면 안녕, 써니사이드 레이나의 들켜라 내 마음. 이거 김연아가 불렀던 노래 리메이크 곡이군요. 손이 많이 부어서 타자 치는 것도 힘들 정도라니 참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네요. 손을 너무 계속 써서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일찍 안부도 남겨주고 함께 해줘서 든든하고 고맙네요. 무리해서 계속 손 쓰기보다는 틈틈이 좀 쉬어주고 따뜻하게 잘 챙기면 좋겠어요. 몸이 좀 힘든 날일수록 좋아하는 음악이 주는 위로는 더 크게 다가오는데요. 신청한 노래들 들으면서 마음만큼은 조금 편안해지고 웃을 일도 생기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애쓰지 말고 천천히 무리 없이 보내세요. 오늘도

구름이 선데이님 다녀가 주셨어요. 창덕에 예정된 시간을 위해 최성빈 사랑하는 어머님께 김태영 오랜 방황의 끝. 예, 좀 쓸쓸한 노래들로 청해 주셨어요. 창덕 노래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정말 인기 좋았던 노래들 모음인데 오늘 비가 잠시 잦아든 곳도 있지만 아직 끝난 비는 아닌 것 같아서 이 도로 상황도 계속 신경이 쓰일 텐데요. 특히 오늘처럼 노면이 좀 미끄럽고 시야까지 흐려질 수 있는 날은 평소보다 더 여유있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겠죠. 운행하는 동안 조급한 마음보다 안전을 가장 먼저 챙기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큰 피로 없이 무탈하게 잘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빗길 끝까지 안전운행하고 따뜻한 음악들과 함께 마음만큼은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힘내세요.

유이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보님. 어제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래도 더운 것보다는 시원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일하다가 몰래 빼꼼 티내봅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드려요. 요조의 좋아해 서인국 너라는 계절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이님. 어제 오늘 비가 저희 쪽도 되게 많이 왔는데 비가 많이 쏟아진 지역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더위는 한풀 꺾여서 그 점은 또 반가운 것 같습니다. 빗소리 덕분인지 분위기도 조금은 차분해진 아침이고요. 일하다가 이렇게 몰래 빼꼼 인사 남겨주신 것도 괜히 더 반갑네요. 바쁜 중에도 잠깐 웃을 수 있는 여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무리 없이 기분 좋게 흘러가길 바라겠습니다. 청해주신 노래들과 함께 잠시라도 마음 편한 시간 보내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